사람과사람과의만남마음이하나되는라디오에어스테이션히비키여기는 JOZZ0 BKFM 에어스테이션히비키입니다福岡県北九州市若松区響の北九州発する연구도시에서주파수 88.2MHz 출력20W로보내드리고있습니다